0: ne? Ena che dani chambole ya. Ene da chi de song gobe dani de dani son de chage. Ena son de kya wemi zme se da de chinar chen. Che to sin bare. O da de de re ni. Hm, da chi jun zen thon ko ne. Ene mi zme de lu chin ba la. Da ni ye chen de za ba ro shu. Da mi zme ya mi zme shi go da. Mi zme nga go da. Mi zme gu go sa de ma go ya de. Da an de de shi ya de. Mi zme thon me za wa de mi zme shi go de cha de ya de. Ni shi go de in da. O de chen de chi ya. Mi mi zhe we de chen chen se.
1: 天命天命我们家边呀看谁开别多久送个吧路上特别小了送完的命命这边的人见的谁天命天命我们家边呀看谁开别多久送个吧路上特别小了送完的命命这边的人见的谁天命天命我们家边呀看谁开别多久送个吧路上特别小了送完的哦天命这个呢
0: 嗯，电动，他不要太松啊，但弟弟给，反正退吧去。但是现在他，其实是媳妇是嘛，说他就是什么价格，他得下乡工作，当个做工商工作，他反正。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아디 삼에서 넘자. 아니 미 상고지 샤워래. 나도 지금 지금 태양 온다. 사버리 지금 미 냠타고 미 쪼고 드르테르야 러시아에 빼 개심으래. 엔드네 대 편에 상조 패시 계속 가셔 가셔 돼 여살이. 다 계속 드네 파 저거다 다 러드울 봐. 드네 이마 인디 계속 삼으러 러 대부채 러죠 아. 엔 시간 가서 이게 등어 완전이야 이게 계속 패시 이게 렐레 야래. 아니 이게 렐레 계속 싶어 죽라. 엔 삼으러 러 대부채. 당연하죠 저기 저기 문에 자네에게 당연하죠 믿어지 다 독구 씹으신 양양식이 믿어지 가서 캐버리 나도 전주로 땡에 땡에 빠게 전주 전주로 빠게 강에 씹으신 가서 양발에 정유를 여땡에 들어있다 대래 두고 지금 너네 배소수 쏘래 있다 라와메 배소를 지기다 내주고 알아 대대버리 얘네 있다 뒤다다 다시 로순주 씹주 나도 동해 뒤와래야 창매 리버 짐세 단식 쌤게 배냐로 마셔라 셔셔 참에 리버 드림 대베 라실이야 다 그 담배 타로야 리베 리베 세이고야래 간다 간 세네 마스네 도저히니 다른 거에 내줄이야 나란즈 초하기니 손놈이야 폐이고 여대바 찍다 나 다셔가 손놈 냠주고 여대바 찍 세버리 사 디데 이베 인도 그 손놈 세 단식 지슈 손놈 폐 지슈 손놈 세도 되잖아 그 가르치니 요 첨부 여야지 땡큐 바르시래 디데 이베 인도 그냥 손놈 올로 대보채 이는 그다시 엔 되게 안다 아주 손주살 계셔는 시리 지금 배면만 게 지금 안다 봐도 뭐냐 지금 소수배 랑사로고 정수로 심세 참에 흐르기 제발이 다도 이나야 다 나서 마음별로 가셔 뒤진다 나서 상월로다 그거 드미야도 되줄이 자 근데 인도 상월로 그게 그다음 지금 학섬 닝장 그 탄에 아니 아 신범에 닝도기 아 상월로 섭소체 죄송아 가난 가난도 배미 마시 대하디 그 루지 여대베 미지 레라 다 다다 니에 가도 드럽 딘 나리야 배미 마시 대바시 대하디 그 뿌가도 마수네 전부니 디가나 가도 땜버레 단 전부니 미 지단이 샤바 인 로 소르네 사물로 배바스 레드 가부셔 사로 찍다 찍 배바스 레드 찍 대야 배 찬조 패서 실려 찍도 와 땡 아주 뭐네 자네기 다 찍 중고부터 니 니에 바이 말해 디다 챤이 미 밀리아 가소래 그게 로스 드다가 타네 근데 그 통주 쇠바에 말이 나안돌이야 정신이 지금 정신이 여대바다 딥 점블링 뉴설이야 땡이 연데 아니 로스르 네베 콘다 미 셰이무야레 라는 진다야나 콘다 미 대거바 자 근데 이마 인도산에 근데 그 타네 나도 별만 건데 타네게 라진 셰야레 다 다지 코피게 담배 타러베 살레 니에 그돌라 사고로서야 상매베 리버 짐니 아니 후다바다 시쇼 도시 엔드네 대한다 여대가 도시는 서글이 아직 가서 배배 타고 다 지기 가다 가서 나무네 도와서 좌대베 퓨리진데 이거 야 지 대민기 지 담망 세대하로 지기 부디야 세하로 때데 다 렘자 세하로 먹고 지 도와 가서 다 배배 타려야 나도 쳐들이 형이 찍고 임발에 응 걔네도 나네 지 배배 타려야 승부를슬라 들게서 지 쳐들이 형 팔에 도나 사버를 슬레시 영대베 디샤 야오래 엔 도시 쓰기 엔드네 가서 나도 저거 나도 배배한다 가셔서 사시하네 내 년만에 다 하나 시작되기 나도 3월로

그다음 지 두구 님도 양발에 난 다자 아주 담배 타 세류사는 이네 나도 삼을로 남은 능신 세니 그다음 지 뭐냐 하우스 세니 뱀 김상 지 민 능신 세니 다 돼야지 마음을 따라 연구를 되기라 아주 가지 두고 가셔야 되기도 터버려 그래서 러비 무슨 다니야다 그다음에 거시밀이 되는 거도 가지 마음으로 지 그 동다시 개개지 그게 요아래 어 코들레도 승아체 어다 가다 얘기가 나서 다치 에 쉐가 타네 소소소 출루메다 차데 요아래 마도 제 미리 집어래라 아 간다 공시 집어 차데 요아래 차자한다 회사 가시 뽀 가시 미든 되고 가시 돈으로도 하세요 부르세요 지금 맨날 또 요아래 마도 미 좀 이렇게 해야 되다 회사 팀워크 그렇게 해야 되고 그죠 제 엔데 산데 지 샤샤 그래 시비세이도 나한테 가시면 가지 마시면 돼요. 아, 그래서 점점 남살아 연구래. 근데 거기 계시는데 미 좀지 두고 계시 년대로. 어제 회사 보라지 계시기 위해서지. 미다도 가지 억시도 하시는데 샤머로 지 그냥 이제 또 돼야 돼. 시드사네 맨남지 벨도 시작이에. 최다 리슈니부디 더그 리슈니 더그 최다 자야도 된다리스. 레디니 라링게라 카돌이야 인지 민지 야 더그 리슈니 안 생기시나 남백 쳐봐 인도백 중세 영화를 빼나 벽을 해서 가지고 쓰고 그래서 이거 해야 되기 이거 내셔 리슝 시대한테 롱바디 나눠 지용도 쓰기 미 지금 가서 우리 그게 짜남 쳤단다 지금 계속 쳤단다 넘주 단다 그 주탄에 또 뭐 리슝 시대 되는 거지 쳐서 그냥 소소 개발 소소 시작이 냐는 시작이 안 레인구야 알아봐 자 이제 이제 간다 지금 쳐 가가래지 리슝 타네다 지금 차도 할로 회사 가져서 이제 남배 쳐 그 틈으로 또 걸어서 차대 야래 이게 어떻게 누가 저장 대대가 자주 가지 가지 도대가 사 가보총 한 두시 쓰기 역사래 그래서 뭐 어떻게 될래 도대체 사제 배제 조제 매다다 어제로는 신인데 잠반데 사제 신도 믿음 와 인도고 남다 신도 쳐봐라 쇼 在那老三这边先念的最先这边当然下边就先当那个八度这边说你要是我去你哦都是教我们都要到那么的甜蜜去接待了龙姐姐撒到龙姐姐的到时唱给国王牛头熊才没用的要是在我心中中了不是他公的最终的是撒到龙马姐打给天边没忘的信息东西用作土地的咱们要被天地被斗姐天天给到准备结果呢谁是能学校的没事

패쳐식 미유지 샤니 주자제당 파트웨 샤시 송삼네 제네 흥룬시도 제 표지 예벌 때 준지 시바대 공 깨다 행심부 지주당 대니 미세지 최면 선제 계점식 자수 예바양 대왕계래 준지 레레신 센수 대양 제르 파트웨 세제니 링다니 미유지 샤시 주시고당 파도와 러니지 샤 듄 인장 파도 심지어는 샤직당, 니당, 숨, 시소, 지리기 낭, 지폐와양 유. 텐데송화 인상, 눈직신디, 남부로 계속, 루수 유바양, 대내지리. 대달, 아니, 시폐배, 뒤탐말, 지슈남네, 응용의지, 존전당디, 공슈달, 남부로 계속, 야강지, 민족시소 유바, 대양. 텐데랑, 신부 디니라, 자식식 팽예배, 자화시도, 개지식 인반이, 매직. 대외장 체질을 하고받당 체질 개체와 식라 다다랑이 손에 세신배 죄금들이 샘질랑부 텐시지 저규 꾸디 깨와치매 남자 최종 자외체도 남냠년도 주덕 최수지 존전당디 치매 남자 손조 자직치주태니 하장기 전시 개지식 인바자 마세 랑라 펠럽 카요 라요도 여바식래 대양 최지 내전라 하장 고도면바당 장바충화 최섬지 국업당 용서 대화 서남맨배 겨우 탐해바 거식 점마도 랑리 배모치 잠조 렌대 인중 장심 양대배 따와제기 남샤 쪽된배 남투모의 최계당 대신 구수남제당 계속지 민남된배 상하지 교대 지리배 왕계사주 휴모뉴원이 배실매 전대송화 인장 잠돔 인중 장심지 삼배멍시 마타 쥐만 쥐냐 모두 쥐바 제디 대등 구순 남지지 내상과 실로로 중거 구순 남지 시바디 치와 쥐구 남지를 바도 농구 남지를 깨와 쥐구 남지를 제이 대니 정시 탐해 지시 바도 선부디 정지 탐함지 장디 제디지 구순다 남바 툰베 남도 캡뉴바당 캡투바 제주 대리 대단히 당부 치와 쥐구 남지를 더불어 전하 드림니 민남당 팀바르 나와 동상 영어랑 신진매배 동니 뉴욕유전 대화친부 예시 대양 라메토당 라수 예매도 출러 출샤와 더불어 권백권에 내주기 추구아제 제주 신세상화 신예바도 교발해 대신 바돌농교 남제당 교와 주교 남제 차답기 맹아 상수 영부로 뉴쇼 냠내내도 폐바 뉴남제 뉴바 칠사바 여바남 탈람 상화 첨다체지 휴주양 급수 모배배 뉴롱 남네 예바라 토양 천대신이 담배 세네 디더비 담배 노지 영인남 톱톱수 지장 문거바인 양구수 남지더비 명하 최신 고개와당 로종교와 유도 라네란 개가외 로이 누비 마조나 마타리양 뒤탐에 도체 냠네니 삼람포의 명하라 다단에 로세지유 된디 세종 예바도 자거바리 대양 포화시변 다시니 진의 공마를 포화로 포화세워리 양로종교 포화 담반이 믹세전식 여바 마도 디밀 하벨 하찌리기 레조 슝내 송바다 초계 남샤 예주잠레 튜니 진의 오마 냉예배 고가디 가주 기회레라 쇠대배 고네 남시 내 공마를 빠르디 포화를 제바 대란리 포화 담반이 직전전도수 상자의 명안인 송바다 랑리 레탕보 원남라 뒤탐엔 주소 믹세 캐도 파바 시장리 양 디젠 젠더스 상자 시주 태양 체들 주소 차부 러버치 소겐지 강사제 심주 라양 탈바 체준지 계산 내식 매바니 미세바이 텐데 개외 레들 쇠답디 상남포의 명아 장독지 누바 다천배 고배 강사제 개와 치매양 치마소 세랍 샹당샹도 진의 강당강도 레민이 제다량 니네 인삼 조주 깨와 치마되니 탱직 내송기 진영어말 미동원 허미 르딘다부 내 공마를 포뉴베에 그가 채버리진이 용해리 대양 니난게 나와 높디 칠은여와함 칠은여외 뒤들이 겸년라면 기회신이 공마시와 삼만포에 내조 겸주수수신 겸유 공명토지당 상하기 뇌도블레 포다 무슨 소주도 점마소 통제 용도도 예배, 사제 매도 중화 예식 봐. 대단한, 런이 손에 집에 매질 항마

0: Londa Chiyoding, Rab Chunani, Gusum Lamjirdabu, Samlam La Lojangde, Tedarle Nube Majojang, Samlam Poe Mangan Dilani Kantu Chiturgi, Loye Zeshung Nebatu Chego Bandini, Rangti Rangla Mishu Yogone, Chimen Dunam Sangur, Jenny Cherim Machue, Tashi Namaji, Gebu Dabu, Ditabula, Beja Sanju Nebatu Gui, Dini, Rangi Message Gizinga, Digbatan Dungi, 당연한 전반 매배토는 선조체배 응유당 요노로 동줄망부 린단래장 세세실합의 캐널상보 랑라 구주수 남양 루미시배 토노체도 파바시래 대다를 삼남포의 사제 대양 남지 자연멍시 짤심당 인중대 삼바 남아식 원도 조거바이 나남지 사제 대남 원도 전모 남장기 토네 퇴거바대 상하지 남지 코당 주주식래 대양 포화라 또붕에 제주행에 봐도 참고바 레마도 랑심 어동외기 공부는 남바진 여신 양와 팔라케 폴라케 더부대 자우먼 양동카세와 더부낭 곰대 희극당 폐기권에 공도빠르게 미국 대담지 들더매 빼나 신덕호라라 신대연라놈 참고바 딸 포화라야 또붕에 제주 참고 지달 신대연라 개체와 직마산라양 신대대대라도 뉴주 투배 자와 재민이바 딸 또봉안에 지금 마산 나양 사람지 뉴제 교수 지마치신 식천가와래 또봉안에 가부 사변지 또 면남지 또 남바 순신배 또 편배 또 권배 또 정아이 대다기 닝보 자세와 수호 마치양 치인닝주 잡시 슈배이나 랑라왕의 유노르 크구 롱주 강나 여바남 세바당 차신방네 대다 랑신 제도당 제배 계속인재수민의 창신자원의 봉화당 대신 코웨추진의 삼모동신배권의 년당년제강라양 창신방대 마단디난게 나셔도배 인중죄마친 전시급안디 까부사빈기도배 랑주기 탐지던 동반은 소추덥수 남아진구를 하소기 쟁을 럽단주련바다 마달양 춘주난주당 연라준기 최고준기권의 또시창회 샤둠내도 개화식체대 강달다진진의 동해군기 중사를 삼내 Lunzinanji Union, Bonsim Timba, the number Sinsim Betobri. Yang Jabu, Jamdu Tina, Chedan Chumatar, Chosumji, Gusung Tu, Yundan, Tinetan Jebe, Jakanji, Lu Hanjun Shik Samu Dandi, Dijipatusumji, Jamne, Serap Gundu, Lama Jawa, Sedan Jeba, Namle, Shendu, Resame, Nabe, Lolingi Gone, Tushi Gushin, Suan Deba, the Melanji Dobri. Tudang, Negab Gundu, Rangu, Dikundang, Naya Mandeba, 세대당 세력 치마춘도 남사배 러버를 모셔 남바숨도 냠내자신 남아이덤 예매도 권배권에 주최신 최월의 민벌 차회 자냠배권에 팬바동화지 팬배도브리 대달을 홍도 매바다를 잠리지 전주지 샘소 산란남라 로제 뉴버 강주 권벌 체바지 권배도브리 대달을 또봉화 창회권에 포회 냠내지 전도도 개화식 중화이나 마타께와 제만티니 렌지 내송도 미동화 Kene Homer Poala Tesum Namia Mahuba Shigri. Tedar Hongshudar, Manzu, Tedin Topdi, Dunga Sundiji Lam Sanje Lejang, Jungar Kawan, Dita Bhutan Jewe Judi, Loram Jing Tasumji, Mungatan Sambe, Nyaninji Jimba, Tayaba Shik, Chaju Yaba Ne, Mata Matariang, Tu Tametsi, Nebardo, Lose Nuba Zenji Gone, Jisab Chajun Dini, Hajangi, Kechewa Yimbe, Rangri Kenyam Namne,
1: 내가 투유순 잡을

담치 미 자 초가 마닥당 땡지 미수 니무 간기 통 대체 말루 냠도 시당 께 요르도 르지 에톱 군도 츠 텐데 나와 쳬라 차라와테 수양 말리 케랑 튜낭이 샤시 펜제 쳬기 나와라 촉점 신고 제디 틱리 강 시벨 하조 망베 남가 강 세절 흥두 식으 두벌 대다 툭레 이시 나이 람 외절적 라 추루와 닝거수 대당 냠두 리두 코르웨 람 따당 네바 동장 시내 칠 대체 리두 람두 마두와 이시 나야 헤라 균두 송 링에 살라 구베 소와톱 대체 이담 칸도 최종남 도트 체제 가르기 냠주르 때 르는 자당 홍배 두기 땡 직대 컴군 식시 요묘음 그 계란 벌드 람네 수칠 제 먼직 마다 이담 무엇은기 딱바 카주 내수 티벌규 대제 탁둥 초월 하조 남 최지 벌드 람네 수질 제 직수 용신 다월 미스 배 홍배 투점 뚝동 무엇이다 남사 반낭 탐제 토월 강 쇠수 둥둥 여기 천재 잘 뺀나 년치 준도 송와 시 드베 메탈 강송 텐데 강 대다 시에네 홍바 마이 때 계랑 룰라 시들 하조이 뺀나 전지 치외 사조수 수매 망당 자유 노르와시 마다 망아 마두 당구기 뒤니 편제 리시 직다예 뒤태리리 반나 직다리 카절누나 마기 등바 당 초신지 젠세 초기 때 뒤도 양사 까르마 낙부츠 리우 동이 자주 동투다 낙체 마추 다당 룽체다 직배 다시 양의 창자철 대수 케란 샘기 투나이 케라 두제 샤다 류미 배 천자 양사 미추 치주메 대대이라 송라 직다 뽕 칠도 권네 조든 제게 남 산제 두바 인벌 두베 송 라주 마다 미산 삼바 남 계란 나와 망아 두바이 대구 깨당 밀루 쳐라 패 케이기 밀루 톰드 류처와 계란 코와 잡다 로노이 깨가 나치 장미 미술람 밀레 핸두 랜드 쌈바르 뽕 쳐라 펜질 산제 틴레기 싱더 텐제 니제 남인베 대구 깨라 마잉 총대니 상아 삼느 칠도 왕굴기 지바 장질 마차 마시엠빨 땐도 대신 칠미 독배내 육조 대화 쟁기 신도 송 산제 외바 매기 세다 싱 담주 년배 삼바 마주 징 대체 물름 두바 슈수 에마 호 워절 산제 나와 타예 당 예수 주 투지 천부 당 윤도 샘바 투지 투남라 산제 장세 방매 콜기 골 디기 워자 빠도 메바이 대화 전시 자배 심금들 다니 디네 시비 규마 타 깨와 현지 발마 처바루 디루 깨네 낭툰 세진 쇼 디게 다기 멸람 따바 이 초주 산제 창세 탐제 기 기미 두발 진지 럽도 수